사람들이 마약을 유지하며 사회에 대해서 겁나게 탄립아 다음 비디오는 아직 어디 like, share, subscribe 거리로요.